0: 먹여 꼭 봐.
1: 고스트 나를 잘지
0: 나를 잘지 나를
1: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 잘지 나를